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 요코하마 유라시아 문화관에서 멋지다 한국 손재주 자수 보자기 매듭이라는 제목의 기획전을 통해서 아주 귀중한 컬렉션 300점을 소개하고 계신 이 스즈키 미츠오님과 스즈키 치카에님 부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네, 기획전은 7월 5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분과 한국의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미츠오님과 치카에님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번 주에도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 스즈키 미츠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똑같은 분이라 스즈키 치카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즈키 미츠오님께서는 외교관으로 오랫동안 한국에서 근무를 하셨는데요. 어떤 계기로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 예.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처음에는 중국에 관심이 컸습니다.
1: 네.
2: 예. 근데 중학생 무렵부터 삼국지 그리고 수호전 그 이외에도 그 논어나 제자백과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의 옛날 고전을 많이 그저 즐겨 읽어 봤습니다. 네, 많은 그 흥미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때 그러니까 중학생 때는 저 중국어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앞으로는 중국어보다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게 좋겠다. 오히려 한일 관계는 앞으로 돈독 관계가 되어야 하니까 한국어를 할 줄 알면은 저 여러 가지 유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오사카 외국어대학교 지금 저 오사카 대학교 국제학부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조선어 학과를 지원하고 저 합격되었습니다. 제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1: 그러시군요. 네, 외교관이신 이 미츠오님의 부인에 따라 아내이신 예스키 치카에님께서 서울에 도착하신 것이 1979년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야간 통행금지라든가 아니면 민방위 훈련도 있고 해서 상당히 지금과는 다른 그런 분위기였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네, 두 분께서는 처음 느끼셨던 당혹감이라든가 또 그런 가운데에서 골동품 거리를 걷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3: 예, 그 처음에는 저도 한국말 할 줄도 몰랐기 때문에 남편 아드바이스로 먼저 한국말을 공부하자고 네, 연세 대학교 한국어 학단 다녔어요. 네, 그것까지 좀 택시 타기도 버스도 좀 어려웠지만은 그 대신에 재미도 있는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알고 연세대학교 다니면서 그 조금씩 밖에 나가려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시장이라든가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나면은 그 민방에 또 극기 개안식 또 12시부터 나갔습니까?
0: 야간.
3: 예. 그것도 놀랐지만은 뭐 하여튼 여기서 살자라고 생각해서 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 예.
0: 네, 특히 치카에 님께서는 한국으로 가셨을 때 삼촌께서 들려 보내주신 야나기 문에요시 선집 제4권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 시내를 걸어다니는 계기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책 한 손에 들고 이 가격표도 없는 먼지가 쌓인 오래된 물건 속에서 노숟가락을 찾아내시고 또 박다위 조이개와 같은 이조 목공의 품을 만났던 당시 그 보물찾기 같았던 흥분 지금 되돌아보시면 어떠신가요?
3: 그때는 아주 좋은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나기 선생님께서 그 민예를 좀 배워가지고 또 원래 그 저도 옛날 거 흠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한국 거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걸 진짜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조금씩 시내 걸어가면서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보통 사람이 사지 않은 거 숟가락 같은가 네. 그런 거 찾았어요. 근데 한국말도 그때 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때는 외국인들이 살아야 하는데 살고 있었어요. 리버사이드 외국인 아파트, 남산 외국인. 저는 리버사이드 외국인 아파트인데 한국말 쓸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똥분 가게 가면은 조금 깎아주세요부터 시작해서 그거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제가 표지박이라든가 바따위 조개. 지금도 바따위 조개는 연구하고 있는데 그걸 만나는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1: 네. 네, 치카이님께서는 이 매듭의 조일순 선생님 그리고 침선자이자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이신 정정환 선생님께 사사하셨습니다. 30-40년 전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도 이 미싱이 주류가 되었던 시기였는데요. 그런 시대에 일본인인 이 치카이님께서 전통 손바느질을 배우고 싶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선생님들과 그 제자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3: 선생님은 그 뭐 정말 제가 진심으로 성경하고 있는 분이신데 뭐 놀라시지 않고 정말 그 진심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대신에 제자분들이 왜 미신이 있는데 그 미신 하지 않고 배우냐고 물어보았어요. 근데 저는 그거 전통적인 바느질 배우면서 그 시대에 내가 몇십 년 전에 여성들이 뭐라고 생각해서 만드는지 그 옛날식으로 만들면 그걸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 그걸 배우고 싶어서 전통적인 방법을 배웠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점심시간 때 다 같이 선생님을 중심으로 도시락 만들어서 같이 먹는 그런 점심시간이 아주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김치가 참 맛있다는 거 그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전종환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네. 매듭도 똑같대요. 조일순 선생님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2: 네. 제가 조금 저 말씀 더 붙여서 드려도 될까요?
1: 네.
2: 조일순 선생님 그 매듭으로 저 집사람에게

0: 가르쳐준 분인데 이분은 저도 몇 번 더 만나뵌 적이 있어요. 저는 조일순 선생님을 저 아주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좋아하느냐 하면은 아 뭐라고 저 일본 말로 요장부.
1: 아 예.
0: 그 저 아주 힘 있고 근데 간이 큰 그런 느낌으로 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저 매듭은 저 전통 그 한국 매듭의 본류를 가는 곳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집사람도 그렇게 느꼈고 근데 단 그분이 그 독자적으로 그곳을 연구하시고 직접 작품도 제작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무간의 왕이라고 하니까 요왕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저 그런 뭐라고 합니까 상 같은 것도 저 받아치지 않았는데 실력은 으뜸이라고 집사람 형평가를 하는 사람. 근데 정정원 여사님은 그거는 그 일본에서 말하면은 그 일본 그저
2: 인간 국보.
0: 아 인간 국보 그런 분이 되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그 은 좋은데. 그렇게 훌륭한 분들한테서 전통적인 그 저 침선법 그리고 매듭 만드는 법 그런 것을 배웠다는 이건 저 본류가 되는 사람입니다.
3: 또 2014년에 이제 그래서 치카에님께서 조각보 재현 작품으로 이 대상인 문화재 청장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근데 이 옛 조각보의 작은 천조각들의 배치를 보시면서 당시 여성들의 자기 표현과 소원 그리고 감정을 체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작품을 제작하는 동안 시대를 초월해서 그 당시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런 감각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4: 아, 있습니다. 재효하는 것은 좋아해요. 조각보 만든 후에 조각은 어떻게 나머지는 것은 되는지 생각하고 궁금하고 있었는데 박물관에는 여름 조각보, 가을 조만보 라는 그때 쓰는 옷감을 쓰고 있었는데 남은 것은 모아서 어떻게 하는지라고 생각했는데 두 개 아주 귀한 조각보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양반집에서. 근데 그거는 자주 쓰고 있었는데 별로 책이나 반문에도 볼 수 없는 것이지만은 잘 보면은 가운데에 1mm 천도 있는 노란색 면주를 발견해서 그런 거를 모아서 여름 옷감, 가을 옷감, 모시 그런 거 섞여서 일반 샘플에서 쓸 수 있는 조각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나머지는 조각을 쓴다는 것을 그 조각보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도 물론 재현했는데 더 깊이 그런 여선 그 옛날 여선이 기억하고 소중하게 옷감으로 썼던 것을 알게 된 하나였습니다.
1: 너무나도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4년에는 미츠오님이 부산으로 전근하시면서 광안리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자녀분들도 현지 유치원과 학교에 다니며 이 반야심경 암송과 그리고 한국 가정음식에 친숙해졌다고 들었는데요. 이 전시 도록에 실린 글 제목에도 등장하는 한국의 멋지다라고 하는 정신은 두 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요?
0: 부산 청년사관 근무 때는 그저 집이 광안리에 있었습니다. 해변가죠. 근데 광안리에 그 풍경을 막

0: 넣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강원도 자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강원도 자수가 왜, 저 아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마음에 들었던 것이거든요. 아주 뭐라고 합니까?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 실을 많이 써서 근데 모양도 뭐라고 합니까? 그죠? 추상화라고 할까? 그런 구상화라고 할까? 그런 그죠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의 나무 가지에 벚꽃도 있고 그리고 매화꽃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송류 여름에도 있고 전두 복숭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하나의 나무에서 나오고 있고 그 둘레는 새가 있고 나비도 나르고 그런 그 자수입니다. 네, 색깔도 그저 좋고 그런 모양도 예쁘고 해서 저는 다시 한번 그 한국의 자수 그리고 보자기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게 그 부산에서 경험입니다.
1: 네. 저는 이번에 그 한국 규방 공예를 보면서 예쁘다, 귀엽다, 대단하다. 주름 없다, 두근두근 마음이 한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이야기하면서 지금 생각났는데 저희 제자부인데 뭐 아주 나이 드신 분이 그 군락화성 90부라는 큰 조각봉이 있는데 약 조각으로 600 이상 조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분이 80대에서 만들었는데 어떤 말을 하셨나 하면은. 아주 한국가로 예쁜 색깔 여러 가지 그 오반색처럼 나는 파란색이랑 그거 보면서 그분이 말씀하는 것은 도중에서 그만두자고 생각했지만은 그 한국 조각 색깔을 보면은 용기가 난다 마음이 밝게 된다 그런 말을 하셔서 완성하셨습니다. 81살에 돼. 네, 그거 생각해서 왜 그 말을 하면은 저도 그런 예쁜 거 보면은 마음이 좀 두근두근해요. 그래서 그거를 멋지다라는 것을 가르쳐 느끼는 거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네. 앞으로 시대를 살아갈 양국의 청취자들께 특히 수공예와 문화 교류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난번에 어떤 여성이 그 지금까지 이런 한국 규방곡에 보고 싶었는데 그런 거 없어서 전시회가 없어서 이번에 여기 와서 아주 기뻤다고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0: 지금까지 60년 작년까지 60년으로 지나면서 한일 관계가 아마 깊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약간 그 표면적인 관계만은 강조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로가 역사 그리고 놓여진 환경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60년간 사이에 서로가 서로의 역사 그리고 놓여진 사회 환경 아니면은 저 자연 환경에서 서로가 쌓아온 역사 그리고 경험 같은 것을 이해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 전시회에도 그런 관점에서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은 20세기에 한국 여성들이 만들어왔던 그런 수혜품 그것의 다양함 그런 것을 그 느껴주시고 일본과 한국의 문화의 공통점 아니면은 차이점을 다시 한번 느껴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생각입니다.
2: 네, 두 분 모두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